0: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황나영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황나영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
1: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민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민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
2: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원혜영입니다. 제 이름은 원혜영입니다. 제 이름은 원혜영입니다. 제 이름은 원혜영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
3: อย่าลืมนะครับเคล็ดลับความสำเร็จของการเรียนภาษาก็คือหัดพูดหัดออกเสียงบ่อยๆนะครับวันนี้เรารู้จักบทสนทนาเบื้องต้นขอ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ีกันไปแล้วครั้งหน้าอาจารย์วอนจะมาสอนอะไรเราอีกก็ติดตามกันได้นะครับแต่วันนี้ต้องขอตัวลาไปก่อนนะครับ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ฝากเนื้อฝากตัวด้วยครับชาลูทักทือริมนีดา

0: 안녕하세요. 저는 미니예요. 태국에서 왔어요. 저는 태국 사람이에요. 저는 학생이에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
1: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황나영이에요. 한국에서 왔어요.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. 저는 선생님이에요.
2: 저는 원혜영이에요. 저는 원혜영이에요. 저는 원혜영이에요. 저는 원혜영이에요.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에서 왔어요. 한국에서 왔어요. 한국에서 왔어요. 한국에서 왔어요.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이에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

0: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황나영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황나영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
1: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민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
2: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민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
3: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원혜영입니다. 제 이름은 원혜영입니다. 제 이름은 원혜영입니다. 제 이름은 원혜영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
4: อย่าลืมนะครับคุณผู้ชมเคล็ดลับความสำเร็จของการเรียนภาษาก็คือหัดพูดหัดออกเสียงบ่อยๆนะครับวันนี้เรารู้จักบทสนทนาเบื้องต้นขอ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ีกันไปแล้วครั้งหน้าอาจารย์วอนจะมาสอนอะไรเราอีกก็ติดตามกันได้นะครับแต่วันนี้ต้องขอตัวลาไปก่อนนะครับ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ฝากเนื้อฝากตัวด้วยครับชาลพุทธทิริมนีดา

0: 안녕하세요. 저는 미니예요. 태국에서 왔어요. 저는 태국 사람이에요. 저는 학생이에요. 너 반갑습니다.
1: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황나영이에요. 한국에서 왔어요.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. 저는 선생님이에요.
2: 저는 원혜영이에요. 저는 원혜영이에요. 저는 원혜영이에요. 저는 원혜영이에요.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에서 왔어요. 한국에서 왔어요. 한국에서 왔어요. 한국에서 왔어요.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이에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

0: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황나영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황나영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
1: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민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민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
2: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원혜영입니다. 제 이름은 원혜영입니다. 제 이름은 원혜영입니다. 제 이름은 원혜영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
3: อย่าลืมนะครับคุณผู้ชมเคล็ดลับความสำเร็จของการเรียนภาษาก็คือหัดพูดหัดออกเสียงบ่อยๆนะครับวันนี้เรารู้จักบทสนทนา

0: 안녕하세요. 저는 미니예요. 태국에서 왔어요. 저는 태국 사람이에요. 저는 학생이에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
1: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황나영이에요. 한국에서 왔어요.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. 저는 선생님이에요.
2: 저는 원혜영이에요. 저는 원혜영이에요. 저는 원혜영이에요. 저는 원혜영이에요.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에서 왔어요. 한국에서 왔어요. 한국에서 왔어요. 한국에서 왔어요.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이에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